0: 아
1: 오늘 괜찮아요?
0: 100만 마일리지 않았으면
1: 아 진짜?
0: 당연하지
1: 오케이
0: 하는 거야
1: 마일리지
0: 마일리지
2: 创意装饰更全整装，好而不贵。创意装饰为您整点报时。
3: 您正在收听的是江西故事广播潮台九六九，现在是下午三点。
4: Number one，
3: 潮台。
5: 在土地上辛勤劳作，换来金秋的丰收。风雨无阻，穿街过巷，守护的及时送达。三尺讲台，言传身教，托举未来和希望。每一个努力耕耘生活的人。都值得被尊重。汗水洒落，梦想开花。潮台九六九，九月，用心的耕耘，就是最闪耀的光芒。